0: FM 대한민국 토크로 사랑하는 메가.
1: 바지, 기보, 기는 가라마하.
2: 야, 누해고 샀다. 아니, 진나 봐. 누해고, 누해가 샀진 봐. 아니, 가라마 혼났다. 거르선 봐.
1: 나, 아버 진다 건너 퍼데이나. 롤빨리 무스칸 덴탈 클리닉, 선이 떠바이고 샀.
3: 오, 다트가 삼포나 로기 하울레, 아바 파르다이나 신탈리나. 롤파리 무스칸 덴탈 클리닉, 순일 이스미르티 샤, 순일차 롤파 마잔 호스 니코 후나.
4: 하줄, 하미카하, 덴타 치크스탁 두아라, 아프타코 사타이딘, 다트라 기자코 삼포나 오파사 아르카린사.
1: 하줄, 아우노 호스, 소 비세 간다, 떠파이케 세와마 떠파르쇼.
3: 하줄, 함라스티 바하루.
1: 아줄, 저또 수가이 반가 킹가 다다 수이다 보나오네.
5: 너도 카이 다트 니칸네.
1: 두키고 다트 저레디키 우파차 아르가네.
5: 기자 바탕 럭타오니. 사스 보나오니. 소모시아코 스토플 우파차.
1: 다트 마 스멘저 차디 아타바 바르티 후니 하르칼라기 비세즈 슈트 사히데 너 수니니 가리 다트 마 스멘저 바르네.
5: 에크디오타 타타 탈라마시코 프리 다트 라가오니.
1: 다트 타타 무크 샤운데 비세즈 슈트 사히데 구나스타리 우파차 아르가네.
5: हाउप जानकारी कलाकी प्रोप्राइटर विस्तु खटका संपर्क नंबर 98 40 741 98 95 14 1452
4: रोलपाली मुस्कान डेंटल क्लिनिक सुनील स्मृति गांवपालिका तार सुली चौर रोलपा ग्लोबल आईएमई बैंक संगै जोडिएको घरमा
5: तथा तलमासीको पुरै दाँत लगाउने
1: दाँत तथा मुख सम्बन्धी विशेष छुट सहित गुणस्तरीय उपचार गर्ने
5: हप जानकारीका लागि प्रोप्राइटर विष्णु खटका सम्पर्क नम्बर